0: 마법의 돌이를 거하고 마술을 거하시다 장타링이 전 멋져로 반전 녹다옵니다. 싼 마법의 돌이를 부수하신대
1: زبان مادریم
0: سازمان حقوق بشری نگاه گزارش را دادگاه انقلاب محبوب و سرایان در دو پرونده جداگانه